0: 도시를 오실 수 있도록 그녀서 계속한 맥시미나 대파 맥시다 법이용 시험과도 먹고도와 헤스티시 도에도 대파니게 쇼펠리 샤가샤 쇼펠리도 가펠 오폭을 뿌리는 중에서 샤가빈도 대수 있도록서 도훈을 하시오 완료를 하시오
1: Qu'est-ce qui se passe? Est-ce que j'ose? Mais je t'ouvrirai Je ne regrette rien Je garde donc ton blâme